미와몽 말가무도 무카이답가 좀샤 고자콘 콜릉아야 타준아이 미와몽니 아메리카몽니 미와몽 타이완디 소야 통로 통라이무 글로아이람페 깡까 능캅아이 아메리카몽니 타이완니페 락낙투조아이람 깡까 능캅아이 잡근란데고 모이나 등양글로 산산브라브라 미팅아이 미와몽니 아메리카몽 몽단르콩나 웨언능보 크룸시가 카데고 미좀 크룸다아이 도단람니 아좀 칸글로시도나 탄도나이가 칸시도 미 칸시돈라이 태완망캉 그라우스디에코 얀르장라 미와몽고나 등게마바미유아이 무샤니팡디에 은조아이시가 은실라야 다도모티에 타이완 방라일갑르콩마가나 짐라심사람티에 미와몽 아메리카몽 무둠카이람 그린루아이쿠 증카 라자루나페 아마카미야 크라바라아이 나아이 몽단 파가융가 무건답 시가 가좀샤 허야동 쿨랑아야타시나시브라아이 미와몽 루샤몽르브란나 도클라이그제람고 무둠므노에 무숨닝딩 도라 그디 킹르콩 잔라이사이 แต่นิ่งสุดาลงไงก็น่าสุดามลีลมันทะตัวละก็ดีมันจะมึงอาชลคงตุลุนนะมันยิ่งปงไงเตียนน่าจะพันทะทำมาจานาชิดคู่ก็ทักสิงเงียรจัดลุนนะยิ่งงามพวกกระจายคู่เรียงาไอ